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해야 돼. 캠빌 멘트 표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멘트 표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넣는 거 말해. 숙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봐요.

0: 되게 하래. 제가 상가 친늙이 나도 되게 되면 나 돌아보시잖아. 뒤에 지금 야야 그래 연령이 야야 대주산에 어디 두둑이 지금 동배 개배 그두기다 가다 지금 철구 뒤에 어디야지. 철구 뒤에 어디다 가다 카이 뒤에 남게 뒤에 돼야지. 야 이는 남게 뒤에 땅과 시 무디 면 되면 시그 땅과 뒤에 배지 말해. 그래 주저야지. 자 지금 이만 인도산에 또 뒤찍래 주발라 뒤찍래 주고 숨발라 아니 림베림베림베시니 그 팬을 뒤두기다 깬도 주대야지 오늘기도와 다 뒤나다 레지 치가 주대야 레지 치배왕이 아니 그 남발 보고 샹드샹드 주대야지 근데를 때는 아니 뒤두기 팬을기 다 그 댄싱에 치가도와 다 뒤나 레레인 거와 다 레스드산에 Mashi Luma, Susimba Yorid, in it, all the illegal and Rotary Yorid. So today, even in the Sane, Ta, Kada, Kashuri, D, Yilegi, the authority for Numon to Denji. So Numon said there for a Simgi, number Shiva, Chasha Chadi Yorid, the Simgi, Kashuri, Namdo Chadam, and Rajik Deni, Numon said the only yard. So today, even in the Dose, some Tambina, the Simgi Namdo Chadam, the Kupi, she, Genji Gane. 다가다 치질하고 놓치기 레니 디 왕게 이 레산에 용두산에 마다고지 되니 온데야 다 가서를 셈리야 이니 지 가서를 그게 치질하고 르레바 멤버 그 거를 치지 말라고 다 네 대한테 디 가서 랑생 나와도 쉐입니다 다 가다 지 양다고 뭐 임버 양다고 뭐 임버 양다고 뭐 임버 르레니 용베 커돌이야 이니 捐你用的，养的不乐乐不明白，后来，等到家属了不给，我这里给他，学么多，他亲戚老个乐乐不买点个这个，等这个点呢用的不一定，他过来呢，等这个，他过来呢，家属他生土的点呢，你用的啊，一定，家属不给，他不吃用的啊这个，所以这里印度到俺的地，生土么土个点呢，哎呢，他嘛他个。
1: 这边那么就是用的啊，就这马到，这里先多，哎呢，啊，干啥？就不对，这里先别吃饭，我要买的，这里印度，啊，看什么的，什么什么算了，心里的呢，心里的那就是，那就是那种个算了，他的确，他的呢，啊，就是，老一万个，当南省的，哎呢，万个，省土么这个点呢，他嘛那个需要的啊，的确。 那大家的印度居民的中文也麻的，大部分就是中文也麻的，啊，他没大部分就是中文的，这样，什么土的点呢？或者什么土就什么土的印度站呢？天能就是第一点，或者这个马达沃这种点，什么土的点呢？第一能就是第一，或者铁路什么这个，我讲的，这边那么肯定用的嘛用的，军点呢？或者土木没用的，哎呢？ 这边那把肯定差呀，你不是也别点的用过呀？就差不多啊。在这里印度可，呃，呃，干啥？呃，没大规矩，你别建设什么东西，就快些多啊。但第一呢，呃，实际他们是重要还是重要的？但，其实，呃，咱原不给他，可是吃不饱了不？什么土啊？台湾的土啊？什么卡的木头不吃不吃了呢？牛毛的木头不吃吧？ 三国时候，你装备明确性是的，这到三国的结束时候，你装备来不了不成，什么叫做没退来的？牛毛被来的，牛毛被来的，往个穷人的，哎呢，就过了，马上我查一个印章，台湾的穷人对不对的呢？马上把的，这东西把的，超过东西没给他买的，第一看到东西给坚持下来，但东西给坚持下来个，所以这里面就是啥呢？哎呢，牛毛被向往前引起来了。 Ini duji itu mungkin orang serius. Oh, jadi ini tu sahaja tanjat dunia awak sendiri mana?
2: Sorry, I forgot something from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als of Buddhism, which is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impermanent. So anything that is produced by causes and conditions, and anything that is a product of causes and conditions is transient or impermanent. And then the second seal of Buddhism is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ffering.

0: 단양의 가수를 보게 싹쟁이 랭기 저 풍부 쿠르지 찍네 내가 가다 지금 용배 샹왕도 줄대 봤다디 고 지금 양의 람다 고 동해 이런 신이 인도 자네 대자와 아니 다도 몽바디 가수를 보게 유진 내루 이네 다음에 봐 통일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도도 짐바디 나도 로디 다도 짐바디 내루로 치지도도 짐바 로이 뭐 시토로 와 대고 럭시 뭐 시인도 자네 다 정수기 아니 그 로디 슈슈슈 총도 대지 대단해 아니 냥하는 데로 고왕 토토리 디 탑토나 아니 두메기 싸와디 바 땐도 세바 인도 자네 아니 땐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0: of self, its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1: Tā tī āndā kō tī shēv rōhā sōshū tī. Tīvrī tī kīr sōgur wē tā, tīvrī tī shēv rōhā tā, yūjē tūjē mīdā wā, sākē tūjē tūngyō, chūjē tūjē tōngshī tā wā, nyāngā rā bā shī wā sī. Tā tī tū, nā tū nyamlīn tū chā yō bā yī na, tā shī zē rū tā tī rē yī bā yī na, tā tī nā tū kīndrī sī tā, nyamlīn chā wā rē sī lā wā na, tī shī mīdā lē tūngyī, どめれんで試そうすだてき。たんやりや。ちぎ。ぎじぎしゅ。ぎじぎじぎじぐてにんび。たんやら。ちぎ。インテレクチュアルソーレだ。インテレクチュアルソーダ。サムダン、サムダンな。てくろんよにとどわ。たけじぎじぎ。ぎゅえたにんびじ。とんとどわ。けじぎじぎやいびじ。しんとどわ。あ、でしゃいんでざね。あ。たぎしゃわんしんびしとどわ。 다지 라다 용모베 샹왕제 디난제네 용모베 샹왕제 용모베 샹왕제 바인데 용모 세아가 측디 에니 에 지 용 몽바스 두냐르 제바 가솔 풍도 주고 독도 주고 근데 실리아다 용모 쓰기아레 사진데 인도 산에다 에 딘디지기다 샹왕제 야나 머리벌 지베이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 두 두미시 동해 민드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아니 가서다 냐바 랑쇼르 셰제 아니 그래 샹와도 그래야 근데지 두 스톤이 있잖아 아니 직선을 더 순환해야 할 수도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베 짜지고 찌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 다 머리베 샹완자리 용베 샹완자리 삼바지 타이온디 아니 지금 민두별로 계야지 전쟁 용베 샹완쟁기 미두고 풍부디 다 마차나 다 기버지다 민두가 삼바지로 샤도 야시도가 다디 아니 두디 다 세트야 여드메 아니 자주 샤과 샤요아리 디체윤디 최탐지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디기 아, 다도 짐배, 짐배디, 슝차고 싫어하래, 왕차고 싫어하래, 레디이네, 그 치료도 짐배, 러이버치, 쉐이도 자네, 델레 갸든 삼아 민두고 삼아지, 러이 샤임도와. 그래서 딜레인도 자네, 동해 퇴퇴하지, 년령기 풍분디 퇴퇴하지, 러지, 그 레이하시도와. 그래서 딜레인베인도, 가사, 드십니다, 레 동해. 동해련의 담임송 쓰자야 되겠다. 가시 우리 그게 녀월련의 풍부디 두메런신 아니 미다베런신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보다 민두산보로를 샤투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런신 랜인지 샤왕전의 풍부디 다 그래서 송도 중앙 人民都三百几。